0: 나올 시대 용락장 행위.
1: 아니 아니야 원인형. 아니 아니야 원인형 원인형구나.
2: 피시야지 뭐라 알고 있어.
1: 나 오셨네.
2: 오늘 비비어 나 같은 반고 이러면은 그래도이.
1: 영혁이 너 형가 희나가 왜 있네. 아니야 나 오지.